0: 아, 국물!
1: 돼지 소금뿐 맛있고 맛있어.
0: 아! 에! 사바! 아바야야 수바! 아나! 아카! 에! 아싸싸! 오, 글로리! 글로리! 아, 와서 무서워서 내 위에 있다가 빨리 하나. 거기서 내 위에 있다가 빨리 하나. 我是不听说，这边的路把我开掉了。你们在哪里嘛？到底是啥样的？我是不听说，讲话不讲理。哎呀，你要是不是在哪里？你娘的，告诉我，你忘了？我阿公妈，哎，别说，说你要我爷爷，哎呀，别别的。哈利路亚，你这啥子嘛？阿门，阿门，阿门，阿门。我是你阿爷。